0: 艺术是一场感恩，是对苍茫天地的感恩。穹顶之下，一片片飘落的阳光下面，是生命，是活着，是欢聚。古典就是生命的节奏，纳格拉鼓意味着新一天的来临。新疆伊犁州伊宁市克伯克于兹乡，薄雾还没有散去，亚库福老人的清晨就从第一缕阳光洒进院落开始。
1: 哇，这个好，这家是个很好的，可算是那个嘛，本来是个可算是有点难的吧。
0: 年过八十的玉素府江亚库福老人生活在伊宁市克伯克于兹乡，是国家级的纳格拉鼓传承人。纳格拉鼓是维吾尔族鼓吹乐中必不可少的乐器，自幼学习纳格拉鼓的玉素府江老人早已经成为一代鼓王，门下弟子众多。
1: 纳格拉사사진 영 부른 배다 보가 무지까 뭐 나그라 오존 카네 알수네 오 아랍스탄데 배다 보가 오는 거 우리 아가님을 쓰지 못하면 안 돼 쉐드 배다 보도 달콜 감비아까 얘기가 왔을 때 무슨 틀림에서 özgürüp kalalı için Arapça orta çıkmaydı 10시간 먹으면 이시가 있습니다 Biz aşı 12 mukam bu işi İpman'a bizim ustazlarımız, evlatlarımız. 12 mukam bu işi aşı nakşılar kırgızıp, nalırda kaklarına menübe gel.
0: Cintiyen, Yüzü Fucan 老人要去探访弟子许克莱提，因为许克莱提遇到了一个难题。许克莱提是伊宁县小有名气的民间艺人，也是玉素府江最喜爱的一个徒弟。许克莱提希望能够亲手做一支纳格拉鼓，在几天后的演出中演奏它。但做鼓并不是一件容易的事情，需要娴熟高超的铸铁工艺以及足够的耐心。玉素府江老人发现了这只新鼓致命的问题，因为工艺粗糙，音色大打折扣，完全没有挽回的余地。而办法只有一个，打碎新鼓，回到熔炉，重铸鼓身。对任何人而言，打碎重做都需要巨大的